발화쇼 니근테 허이르세네 아랫돗니랏 아랫돔자 유부인에메기것 다갓 은혜가지리이슨 자민돔단 쪼름먹살앗 쪼나벅난 그것 예쁠 주름괴발나긋 디 아르토가 우프시 함토 가르프시 함토 아르타니비시 그회히 국명 따트라마 문하라 우셀테이 지니메나 대학 국민을 잘 아야 이쯤 공성서 빛 안가 과윤 장애 발라볼 장샤겐 가질 야월 주시더 텐다샷 공수 리우치테 희시자가 시르샬가 발발 만에 토슬라라 이르긋 시르 고하라스나 이두가 베지 우즈본 과연 장제와 빠스조 슈마우게 장샤가 빠스조 리우치 이르과도 알다 인도 선은 즉 발자그치 미니 다스라 바득나 아다 이벌 타나겠지 유부 일자 기마란 정상신이 일자 와르벌 은하란 적대돌다 대바돈 시부여란 아샷 대하드니고다 흘렛 유치태 와르벌 시구나네 대돌다 흘지배가 시릭 두르근 앞질 보수야므라 알제화 와르벌 준시부여란 아십을 더러그틀 국민몬 아르구구이 소트몬 순체니 따고라 타분 좋은 시리가와 버스 때 갔으면 장시하긴 죽어 실크 토슬호 시리기 거야

이중국 아르띠 하얏 아따야 회 발띠 발라본 우시 술던 알뜻이 발나 에녹이 상삿 리우비 들어서 아르타이비시 하이호임벨 대갓 발라본 깨닝은 아소젠 깨니야마르 가지라히 가지시 도시물롯 불지릇 발라본다 리우비 도절체 ان امنا حالا بال بالتا لیکن یہ شن بیت شن نیریکن ہلتی بال بال تان یان شن گجا یزرگو اورتے اوجک چہن نگن اونت

또 위는 깡통물에 뜨끌라도 쩔지 악내들은 닭들 맞라 장수의 하변 짝동으로 심은 변하게 해고라 고래가의 시리기 끌어른 알죠 알띠음불 지키르기 하물호왈화 조윤 하변 짝동으로 심은 두심은 달인 그린 얼음부가 봉수욱덕 우리 우슬릭슨 잘라비 함불 주야부길라 김원이 보야는

你不可爹那子你说早早跟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아들이다훅다내가훅난거것훅난다이다웃어

문이 상사 조배죠. 미니 장전 스웨런 그때고 돌아봐 어머니 비시하시오. 깨라살아 보이라 오늘 스틸리디 묻나 자우윤 말해볼 팀은 비시하.

0: 시부에
1: 조심하 달로군
0: 아 이메리 아주여예 이정궁 아따 사베나 끝을 저윤 힐지 우젠 사랏 바스랏 여스님 하산 여스님 어떻게 하거든 야 트로트리 저윤에 왜 허락하기 시리기 훌지르구틀 늑시리기기 알랏 늑메리 발아잡아 전용도로 울어더이 자 지금 문이 원하죠 문이 원하다 샷비 샘앗 욱샤야 시민이 이진태와로 인생야로 다리에벌 오실시네 시 흘러두가 비에벌라오 이진에 우르크린 우틀릭슨 자로 아도 다이스 들고라벌 알디체 이마람벌비 알화벌벌 이르코에 이진드문 흘러두고 제용 다 이거 다 들어가지 너랄도나 쇼 테르몬 누비조야블라

장준그스나시바라하다 지금 비시킹호님들 겐용다 혼샤르다 잡지대스니샤기엠베 저윤타라 띠또와 늑메릭 알주어가 겐용이 예볼라 겐용하다 이글랭한